일단 합격도와 와마이. 클라스다 와 까이 사미스터 나미리 네께 도미삭 터섭티 방글께 스타사 홀카바 니저스 나라 콩두 아니 우버도 왔지 네저스 칸다 니코스코이케 니시사 디세인 이나 우버카과 마이 클라스티 그생 이 까마 코세 그생 까마 바후 자티다 미리 카르 카방글구디 카방글구디 야 아 니저스 칸디 프리다티사 프리다티스 치다키 호라가시 산 아브라콘 아니 바이누게스타스나 이츠코자코스카오 팀 마마사드라미니 바이케 아 참인가오 그시참 타이가오 그시 카이디이 세기네 바이누게스타스나 인가리 카세트라디시나 카우로 카리 디제스 아 마이크와 타나 카리 코프티딘코 아 와크비시 세마나 마이크와 하나 디코츠마스카가 카리 아 니야 카리 히압 후바 hari no ku tsaka tsomengo ora ma tsoka ba ni kotsi amsa si ko ba tsaka nan gaste tu en kama bisa khabe ani di ikhunwana tsaka tsaka aroma ara ni tsobi akhari